0: 你既然这个，你看这个是哪种 extremism 给的？那就看第二个，后来还有个，再说了1990个头，再是还有就是1980或者1990个头，这个是看到个，可是给看的是 security seats 给的，看的是，后来进来到 TRCMP 里头看的个，这个是，要进去进室内进来，QQ 给你看的，那个看的 QQ 里头。이제 RCMP 카가 뛰는 게 1968에서 1983에 도전사 때는 사실 소개리하고 그는 지금 거대한 대학이 그 그때 개발한 다이 큰 애들 도전사이 캐나다 쪽에 거의 security 거의 쪽에 개발한 다 거의 시스 거의 이 대사이 간다이 이렇게 때는 거의 디라 개발한 다 거의 크기니 때. 다이 법은 매버디 라지 다티 카가 띵아리 띵슈에 선배 지카리 때는 매호 있디야 건디고 고 기기링 기 건디야지 건너미야 총대 건디야지 RCMP 건디 수업을 리어든 페럴 거버먼트 주의지가 론디게티 에리 띵카티야지 다시 건디 카카티 건디 사마라리고 다티 RCMP 주의 때는 건디 다시 사기를 하니 그 코니 지코니 코니 지코니 네트 익스트림이즘 그 지코니 가가티 아키 다시 다시 코니 가가티 일레오 리가니 데디 에제 시코니 가 사지 오버 마케디 RCMP 코니 다 그서 소말리 수가고 리아 에제 시오 시오고 리아 이 코니 코니 오지 다코 테나 코니 먼저 지역이 건대한 뭐라 티 거기 응이라 건대도 시스템 거리지 대신다 싱이 거리지 그거 지역에 다 TRCMP라지 히스토리가 되지 다 시간이지 건대한데 사지 근데 이제 다다가 티 거리지 자가 티랑에 사 그거 때라 티 히스토리가 리선이니 된지 사지 Then I'm gonna say that the leadership condition damage again lady. The seaside goes at the season to let the condition then I'm on it, you know, deal with the condition. You couldn't get a deep connection or show you the dog. Go on, dog, or we are good at genie. Good at the condition, I did look at the condition, look at the condition. Lagi ta na chak kone deji ta kongi ya shi na sai ti kani ji ta lagi ta chili ya sa ji ko ti ji lagi ta na chak kone ji kongi ta si na ti wu na chik na sai ti kani ya la na kani bird dog ti ti kani ya na ti kani ya ji kani ya la ji kani wana si hi ya sa ji si ji kwen ko zan kwa sa ta ta si mehe ta sa yu cha kani ya la ji Bird dog, le cas de j'étais la quoi là, il était quand il sentait, j'ai été senti,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était quand il 코게지 투비즈 나이티 나게 티칸디 코티 세고티 나게 나제 키야 칸디 그 에토 라게던 네 칠레 칸디지 칸디 아사지 오테지 볼덕지 칸디지 디토나지 디파트먼트 엔바이런먼트 클라이밋 체인지 코자 RCMP 이슈에서 대규차 칸디 디토나지 거기에 그 사건이 디토나지 되게 세대규차기 크게티 일레크티 그자티 건지 세셔 그때는 이제 그만 기타 뛰었다 신도서 더 어쩌나 그쩌나 뛰었다 그 진짜 컨셉이 예사 그 대차 뭐 키우신 쇼 이때 이제 그때는 이제 때도 좀 걸리라 근데 세세 좀 없으시
1: Good morning, it's 8:30. I'm Carla Ulrich with the CBC Regional News. The Northern Premiers are meeting today. It's their annual get-together and focuses exclusively on issues.

그러니까 제자 제자 하나 세근에 했다는데 그때 내가 그네 전에 카마스 이거든 카마스 뒤에 세자 되게 다 그러시나 해리다 다 세자 되고 나면 기자 되고 제가 좀 사면에 그 CBC 노트 라디오 원 길에 대출된 아버지라 해라 땅 다이티 세자 되게 다 시간 뒤에 해건 뒤에 다 커뮤니티 그 하나 쓰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 최근에 그래서 필 배탈이라 땅 뒤에 캘레 세크 캘라리 그런 거 나서 이제 커니버는 해건 뒤에 그네 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대타우디오 군디나 자카리 시야고 전 타즈 어 기사 되고 제가 하나 센터에 냈던 데가 라티큐는 다 있었네 에이 델 불레 전하고 제 군디나 떠나 해고 이제 전 타즈 대처 그거가 된데라 대처서 트위제 크리도 디슈나 자카리 시야 달라 케네디 이거 디오자 디오 로드 하머스 더 그릴 온 더 빌보드 다나 그지나 케네디

0: 저는 그래서 나 전에 필립 비탈리라 코탐 근데 카메라 대치타고 들이서다 내셔 대치타 내셔 수야 돈디 때네게 나제 제우제 에스와지 컨디케디리오 뚜자 카테치타 디에다 시컨디 가데타 콘디라운데 다 시컨디고라 뚜톤 해건데 필립 다건디
1: 키코네즈 칼기도 때문에 꼭 하고 지다 초진에 그거 그
0: 我看你这也可以是，但是他那说了，但你给了他西瓜，那是在那当地还是地方在，他西瓜在天天每次你吃了当地每天我在西瓜你给我在啊，可你突然间来知道，但是可能你当地在其他那个在那个，现在西瓜你给给地方当地还领。
1: 아자에 키트네 코나 저기 클루이에 사주라 다시 주니니 구 아고 되고 지하고 잘하더라 사도다 키 아다 키나드디 나호 키트디 쿠라 쿠아 다시 후리고 지단네 조다 싱게스니 인데 두스나 키 쿠에다 소히오 세야 버신다 샤고디 포라 쳇클라 키디 도시 메즈네르 키오스티 나 카게 기다 소데르 쿠루 아 친구가 그 축하 민디굴요 대다 이 대신에 좀 찬하게서 니를 맺지 찬 시후이 거기고로 권에 전하게 출라해서 디 그대라 시도스는 아케 최과 그대께 쿠르 스카이네 사도하고 쓰레기 디 그대 쿠르 카오마이 카게디 투라스 디라케 카시오니 엔데스테니 또 아사코 토스테도 데조나 야트니스 그 데조나 야구디 야트니스 사이 에오나 코네신 이 코네 에자디 코네 다신 코네 옥시트 틴르 차야 케다게디 차야 케 코데라 옥시트 틴르 저 메타코 케라 노 데조 다지 아코 케라 노 데조 고가 다케 틴르 다지 메타코 케다 테오 데조 비아유네 케케 고다 차스 디르 소르네 고탄 케 코데 사게 니다 소르다 이 코테 아고 테 아투스테나 나즈 제 하데 콜로추 치 콜리코 나테 야데 콜로 아구요 데 데시타네 이호데다 케 체데메 케타 체데카 메 케케세데 타카 셰치 코데 쿠루 셰치 코데 케 하베 마고 토데 이 온데 데 타케 셰 데시오데 데 타셰티 토데 카 하베 마고 코데 니츠 케테 타니 타콘 시 피오데다 신고가 이렇게 크다게 내는 체코가 해대케 하다고로 주시대 다 신고가 요디 소레디추 내는 아들레 데카케 코다 신고가 코에 타베게 아들자리 히사다고 고로 주시대 다데다 가츠와 좀 가라드네 시아다카 느끼라 카토가 요세아데 코테다 세 타드 타라오게 세 세네주 다시는 돌아가서 내 타겠지니 아서니는

0: 이내코냐 요 야츠티셰 뜰하게 훌라구짜오 데코데 쿠아 이 나야 쿠에다 쿠이테 데트레 쿠이셔 헤티 아스슈라이 다저 포르야라이 다 나야 에츠니 쿠디 다 싱고라라 돈니 헤테케케 디세시타 테데슈로에 키카라 카기 데오레라 네조 코나티에 코테르 Nati a que rico é tenenzo que te dele de ca o tan taco o agotio de la honeste ca se la casi que dice
1: Ok, continuación de Hegunen de cómo así, Philip.
0: Eu mache cinco de las coisas de cordeai un hat de na zona do que tenen ha ya um saco de cura Ja, na, so gut wie der Gintel, na, na, so hulle, sieht ja tite da. Hat du gerade na, ich kann gerade tite so sa, es hat na, ach das nur, hello, ne, gerade tite schon neue, that we hold on to it, you and me and then the rest of the people,
1: Umasi.
0: Masi, ka.
1: Pacho den Kirsen da Chosen Philip Batali Gondinezuda Nahegwin de.